0: CNA 938. News you can trust to start your day informed, to navigate your finances and your world, and to make sense of what matters. CNA 938. News you can trust.
1: National emergency. Extinction. Demographic collapse. These are the alarming ways South Korea's low birth rates have been described.
2: 그래서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그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팟캐스트에 나와서 South Korea is almost over 약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북한이 쳐들어올 수도 있다 걸어서 뭐 이런 농담을 많이 했잖아요.
1: Yet something unusual is happening in the East Asian country. From once having the lowest fertility rate in the world, South Korea has now seen births rise for 2 years running.
3: 24년 내 이제 조금의 반등의 어떤 신호들이 보여져서 굉장히 다들 좀 기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1: Is South Korea finally reversing its baby bust? And if so, how did they do it?
4: 출산하고 나서는 아기의 그 200만 원의 출산
5: 장려금
4: 장려금도 받고.
1: Or is the rebound merely temporary?
6: 근데 낳는 게 좀 부담스러운 이유들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0: South Korea, where decades of low birth rates are leaving classrooms empty, schools shuttered, and daycare centers without children. Yet something unusual is happening at this childcare facility.
1: 들어오고 싶은데 여기가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옮겨줘야 되는데 6학년, 1학년 때 들어온 아이가 6학년이 되어서 졸업해서 나가니까 자리가 안 생기는 거예요.
0: The Kium Center is a public after-school childcare facility network establish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is branch began operating in 2020. It saw 2,000 to 2,500 children that year. By 2025, that number had grown to around 6,000 children.
1: 2018년도인가 그때 네 개를 먼저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한 280여 개, 한 거의 300개 다 되게 지금 확대가 되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는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이제 맞벌이가 지금 현재 거의 저희 센터 같은 거의 100%가 맞벌이 자녀들이거든요. 근데 100%를 넘어서 대기자가 많으니까 120% 이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방학 때가 되면은 방학하기 전 실은 어제도 겨울 방학 때 이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어제도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전부터 대기자들이 전화가 와서 그 이용 방법이라든지 뭐 이용 현재는 어떤 현황이냐라는 것을 계속 물어보는 그런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0: And this Kium Center and others like it may get even busier soon as a reversal is underway in South Korea. South Korea's fertility rate fell to a record low of 0.72 children per woman in 2023. It marked the bottom in a decades-long decline.
2: 2015년 이후에 사실 출생아 수와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을 했거든요. 가장 이제 크게 나타났던 이제 부분 중에서는 그런 일자리 안정성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주거비의 부담이 많이 증가한 거, 그리고 수도권을 이제 집중이 되면서 거기 안에서의 어떤 일자리라든지 주거의 부분들, 그런 것들이 좀 큰 요인들이었고,
0: But then the number of births began showing a small uptick. Since 2024, births have now risen for 8 consecutive quarters, marking 2 full years of growth.
3: 일단 출생 아수 늘어나는 거 봤고요. 그다음에 사실 원래 인구에서는 출생 아수 개념도 중요하고 그 출산율이란 개념 두 가지가 중요해요.
0: The birth rate measures the number of live births per 1,000 people in a population each year. The fertility rate is the average number of children a woman has in her lifetime. A rate of 2.1 babies per woman is considered the replacement level. This is the number that keeps a population stable without immigration.
3: 지금은 출생 아수도 늘고 있고 출산율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방향이 일치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 출산력이 회복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는 맞습니다.
2: 23년에 정말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4년에 이제 조금의 반등의 어떤 신호들이 보여져서 굉장히 다들 좀 기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0: Has South Korea finally turned a corner on its falling birth rate? And if so, what has changed? 35-year-old Lee Seong-hoon and his Chinese wife had their daughter Seo Yun last year.
4: It's still hot.
5: 타포는
4: 뭐야?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가지고 싶진 않았어요. 뭐 누구나 그렇지만 논리적으로는 잃을 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주변도 낳기 시작하고 제 누나도 이제 낳으면서 그 조카 잘하는 것도 보고 그래서 소식. 나이가 들어서 그때 가서 후회하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한번 해볼까?
0: Seo Yun is one of a growing number of babies bor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 region comprises Seoul, Incheon, and Gyeonggi province. Fertility rates here have been extremely low, particularly in Seoul. But over the past 2 years, all three have seen a rebound. South Korea's birth rebound could be due to pro-natalist policies. The government has spent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trying to reverse its falling fertility rate. In 2025, the government allocated 88.5 trillion won, nearly $65 billion, to tackle low fertility and the challenges of an aging population. Of that, 28.6 trillion won went specifically towards measures aimed at boosting fertility. These include cash payments for parents, childcare support, and measures to make housing more affordable.
2: 그 정책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실 반등을 보이기 시작했던 거라 사실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0: In Seoul, the metropolitan government carved out a new dedicated department just to tackle the issue.
2: 그래서 사실 이 저출생 담당 부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요. 한편으로는 반갑지만 이 반등의 기세가 계속해서 지속되기 위해서는 저희의 역할이 좀 더 확대되어야 되고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겠다라는 책임감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5: I'm happy.
0: According to South Korea's Presidential Committee on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a child born in 2024 was eligible for 29.6 million won, about $22,000 at the time, in government cash support over their first 8 years of life.
4: 출생 전부터 지금 임산부부터 출생 후까지 정말 전부 커버가 되는 수준인 것 같아요.
6: 그 임산부 당뇨 그런 것도 보건소에서 다 무료로 해줬고 임신할 때부터는 선물도 받았고 그리고 출산하고 나서는 아기의 그 200만 원의 출산 장려금도 받고 그리고 아기 수당 매월 출산 장려금은 200만 원 받았고 그리고 임산부 그 산후조리비 100만 원 받았고 그 비용으로 아기 충분히 케어를 가능한 금액이거든요.
2: 저희가 포인트가 몇 가지 있기는 했는데 물론 이제 임신 출산을 했을 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도 있었지만 앞뒤로 사실 결혼을 하게 도와드리고 그리고 아이가 잘 자랄 수 있게 도와드리는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양측에서 구조적인 어떤 부분 원인 이런 부분들도 조금 저희가 제거를 하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쏟아냈었거든요.
0: Surveys suggest that cash incentives and housing support can make young South Koreans more willing to have children. Housing support appears to be particularly important. But willingness to have a child doesn't necessarily mean couples actually go on to have one.
4: 사실 그 지원을 알고 애를 낳은 건 아니고 하면서 뭐가 있을까 하는데 계속 한 거여서 아마 지금 아이를 낳은 사람 중에 지원금 때문에 낳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낳기 전부터 이렇게 딱 리스트업 해가지고 이거 받아야지는 아마 대부분 없을 거고
0: So, what else could be behind the birth rate reversal? Xin Yuan Community Care brings socially isolated seniors together through activities and programs that keep them connected. And Janet brings a little extra joy to their day with her gift for languages.
5: 听到了讲福建话好像又回到了那从前的那种气氛啊这个嘛那个哦张一威你一招到张一威你我们不会说怕他讲不通出发出发这个改了慢慢走啊慢慢走啊因为这边每次坐车轮梯他都有来帮助老人家觉得很高兴啊
7: And I see the elderly all laughing, everything in my heart. I will enjoy that. When I go back, I will think, wow, this auntie there today, wow, very happy, very good.
0: Your support helps organizations like Xinyuan Community Care continue building communities for vulnerable seniors. Uplift lives and inspire hope. Donate now to the President's Challenge Donation Drive 2026.

0: 지금 생각보다 너무 많이 한국의 이미지를 제가 해외 이제 학회를 좀 다니다 보면은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그러니까 반등했어? 첫 질문이 저한테 저한테 반등했어? 그래서 아직은 아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답을 많이 하고.
1: For the first time in a decade, Professor Go Woo Rim may have a different answer. After hitting a record low of just 230,000 births in 2023, South Korea saw births rise by almost 4% in 2024 and 7% in 2025. But for Professor Go, a public health researcher with a specialization in demography, the rebound was expected.
0: 일단 반등한다라고는 사실 저희 아마 인구학자들 예측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너무 많이 떨어졌고 그게 이제 코로나 직전에 0.8 정도의 수준으로 회복하리라는 거는 아마 다들 예측을 하셨을 것 같아요.
2: 가 이제 2024년, 25년 이렇게 분석을 한 결과 또 일부는 이제 코로나 시기 동안에 이제 연기되었던 그런 혼인이 다시 좀 재개가 되고 그것이 이제 시차를 두고 출생아 수에 좀 영향을 미친 것이 2024년부터 조금씩 나타났다라고 보여집니다.
1: Numbers show marriages fell sharply and stagnated from 2020 to 2023 before jumping by nearly 15% in 2024. Births in Korea tend to follow marriage by a year or two, which could explain the rising birth rates. But post-COVID marriages may not give the full picture.
2: 많은 부분들은 이제 코로나의 영향기를 좀 벗어나면서 어떤 긍정적인 그런 인식들이 좀 생기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혼인이 그 이후에도 또 지금까지도 그 증가세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단순히 이제 코로나로 인한 이제 효과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혼인이라든지 출산율 자체가 올라가는 네, 그런 모습들이 좀 더 발견되고 있습니다.
1: Now that birth rates have risen, Professor Go gets asked another question.
0: 두 번째는 그 반등이 언제까지 갈 것 같은데? 라는 질문을 또 하세요.
1: To answer this, researchers are looking at various factors. One of which is demographic echoes. South Korea's baby boomers, born after the Korean War, were an unusually large generation. They are represented by the longest bars here on South Korea's 1965 population pyramid. When this large generation reached adulthood and began having children, they produced another relatively large cohort, represented by these bars. Born in the 80s to the early 90s, this generation became known as the Echo Boomers. Now, many of those Echo Boomers are in their prime marriage and childbearing years. Their sheer numbers may be one reason South Korea is seeing more babies being born today, visible here as a slight bulge in the population pyramid of 2025.
2: 그 세대가 지금 이제 30대 초에 진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은 출산 연령대가 계속 높아지면서 30대 후반에 출산도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세대가 이제 30대에 머무르는 2031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그 인구 수의 영향이 좀 출생아 수 30대의 출생아 숫자에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1: If this uptick is due to an echo cohort reaching childbearing age, births could soon fall again. But there could be another reason for the rising fertility rate, and this one traces back to social change in the 80s.
0: 여아가 적게 나온 세대예요. 저는 한마디로 85년에서 6년생부터 92년생까지는 그 우리나라 낙태가 있었어요.
1: In the 1980s and the 1990s, a deep-rooted preference for sons, combined with access to prenatal sex screening, led to widespread sex-selective abortions of girls.
0: 그러니까 first children이에서 여아가 나올 확률이 낮았어요. 그래서 여아가 적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여아가 적으니까 출생아수가 뒤에 적겠죠. 그 영향이 있었던 거고요.
1: Because the total fertility rate measures births per woman, it can sometimes obscure what's happening with the actual number of births. If the population of women shrinks, the total fertility rate can rise, even if there were less babies born in total.
0: 그리고 합계 출산율이 그 비밀이 밑에 부모가 엄마의 수예요. 여성의 인구 수가 이미 작고요. 앞으로 더 작아질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분자가 조금만 올라가도 합계 출산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이제 거기에 우리가 착시를 이제 속을 거냐 아니면 착시에 속지 않을 거냐가 아마 이제 그 다음 숙제일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1: To determine if the baby boom is temporary or a longer-term shift,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ant to know if their policies are working.
2: 요즘에 저희가 또 주목하고 있는 수치 데이터가 남성의 육아휴직이 굉장히 늘었거든요.
1: From 2025, South Korean dads are entitled to 20 days of paid paternity leave, and a growing number of men are taking it.
2: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가 60% 이상 증가를 했고 10명이 육아휴직을 한다라고 하면 그중에 4분이 남성일 정도로 돌보는 것 자체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함께하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더 보편화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요.
3: 빠빠, 저 빠빠.
4: 빠빠.
1: And these signals of increased paternal involvement may have a positive effect. Lee Seung-hun signed up to be part of the Seoul 200 Fathers Group and a fatherhood ambassador in 2026. Members join monthly programs designed around spending time with their children. They exchange parenting tips, share their experiences publicly, and mentor fathers new to the group.
5: 이제 서울아이 홍보대사는 좀 더 이 서울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도담도담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서울형 키즈 카페나 그런 아니면 지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소개하는 거가 올라가는 게 메인이고 그 외에도 아마 가장 큰 취지는 아 이렇게 아이 키우기 재밌고 쉽고 이런 즐거울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취지가 아닐까.
6: 타포.
5: 타포는 뭐야?
1: There could be a correlation between paternal care and birth rates. Studies suggest Korean women are more willing to have another child when fathers take a greater role in childcare.
5: 참 이상하죠. 할 때는 또 애 볼 때는 힘든데 아 좀 쉬었으면 좋겠다, 잤으면 좋겠다 하고 자고 나면은 또 그리운. 그래서 약간 그렇게 뭐랄까 마음에 이만한 콘텐츠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저의 바람은 10년은 예쁘게, 네, 10년은 행복하게 저를 잘 따라주고 같이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면은 아,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1: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operated the 200 Fathers Group since 2021. This year, enrollment was doubled from 100 to 200 fathers.
2: 그 사업이 사실 200인이어서 200명을 뽑는데 지원을 1,400명이 하셨어요. 그래서 거의 경쟁률이 7대 1이 될 정도로 굉장히 아빠들의 요즘에 육아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으시고
1: Government surveys show that this generation of fathers spend more time with their children than their predecessors. Between 2015 and 2024 The average time a father spent with young children rose from 3 hours to almost 4 hours on weekdays, and from almost 9 hours to nearly 11 hours on weekends, an increase of around 24%.
2: 그 아빠들의 이제 그 양육 시간이 네, 과거보다 좀 증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제 엄마와 비교했을 때는 좀 낮지만 양육에 동등한 분담. 에 대한 그런 것이 이제 현실에서 좀 실현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많은 노력들이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0: 저는 여기에 남성들이 바뀌었다라는 거, 세대별로 다르다는 것도 동의는 합니다. 근데 한국이 신기하게 해외에 나가면은 되게 일단 첫 번째로 오해가 있는 거는 남성이 굉장히 가정 가부장적이다. 라는 게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많이 바뀌었지.
1: Beyond childcare, studies have found that sharing housework is associated with stronger intentions to have children and better marital bliss. Tech developer Kim Woo-yun is trying to do more at home, but finding time can be difficult.
3: 아내가 좀 많이 저 대신 집안일을, 아기를 더 육아를 많이 하니까 아빠로서 힘든 것보다는 남편으로서 좀 아내를 많이 보듬어주지 못한 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The couple had their first child in early 2025.
3: 이게 저도 주말에 이렇게 육아를 하다 보면은 사실 아이라는 게 하루 종일 눈을 못 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 시간이 없어지는 게 가장 크거든요. 뭐 아기가 잘 때 뭐 할 수 있겠지라고 하면은 잘 때 뭐 이유식 해주고 뭐 청소하고 그러면은 정말 쉴 시간이 없더라고요. 네, 근데 평일에는 이제 그걸 아내가 다 하니까 또 그런 부분이 좀 힘든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1: To ease the burden on his wife, he built an app. It keeps track of the details exhausted new parents can struggle to remember. Feeds, naps, vaccinations, and developmental milestones.
3: 아, 이거는 이제 뽀뿡이 키우기라는 앱인데요. 저희 아기 별명이 이제 뽀뿡이여가지고 앱 이름을 뽀뿡이 키우기로 하게 되었어요. 제가 완전히 아기 키우는 거랑 똑같이 만들었었거든요. 네, 뭐 두 시간마다 이제 푸시암이 알림이 와서 밥을 달라던가, 네, 아니면은 잠을 진짜 새벽에도 계속 일어나서 막 알림을 뜨게 한다던가, 뭐 분유 젖병을 흔들어야 돼서 실제 핸드폰을 막 흔들어서 분유를 이제 섞는다던가 이런 기능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안 하더라고요.
4: 근데 너무 하드코어 아닌가요?
3: 그래서 안 쓰셨나 봐. 그런 것보다는 네, 애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들다라는 느낌이었죠.
2: 근데 여전히 이제 네, 여전히 그 엄마들의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기는 하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한국에서 그런 어떤 양육 분담을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좀 되어야지 네, 자녀의 어떤 돌봄이 좀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1: So these cultural shifts, combined with government support, could help sustain South Korea's rebound in births. On the other hand, many of the underlying factors that drove birth rates down remain, and some are getting worse.
6: In this age of AI, businesses are under pressure.
7: They simply cannot drive growth by adding more manpower.
8: Standing still is moving backwards.
6: But there's no silver bullet.
9: It's not just following AI like a monkey.
10: There are a lot of areas we still need people to do well.
6: Can businesses adapt fast enough? Workforce transformation, people at the core. 15th October, Thursday, on CNA.
11: Brought to you in partnership with Skills and Workforce Development Agency.
12: Saturday, Japan Hour takes on Tokyo. Edo style, brush up on tradition. Savor the art of Edo-style sushi. And picture the past through Ekeyoe and Edo Kiriko. Then, from traditional artistry to artful living, step inside the creative world of Petals Tokyo. Japan Hour, Saturday on CNA.
13: Japan Hour is brought to you by Sumitomo Corporation. MUFG, committed to empowering a brighter future. Zip Air, all flights, all seats, free high-speed Wi-Fi available. IHI. And Takashimaya Singapore, celebrating 33 years of timeless finesse.
14: Nearly three decades after the IMF's bailout of Thailand during the Asian financial crisis, Bangkok preparing to host the IMF and World Bank annual meetings once again. We look back at the turbulent chatter and what this global gathering could mean for the Thai economy today on your next Asia First.
0: So
7: Sometimes it's how a moment is captured. Sometimes it's how all those moments come together. The MediaCorp Screen Awards recognizes the people behind these moments and the craft that makes them happen.
15: The good thing about us traveling overseas is that the light is different actually. It was very unique and different. They had a very nice landscape and we had a lot of different lenses to actually try to capture whatever that was happening. And most importantly, everything was impromptu. Nothing was scripted. Exactly, for us to place the camera and then, you know, frame it and capture.
16: Doing Manja is one of the good experience for us editors because firstly we get to see a couple of information, you know, flying across Singapore, and at the same time to keep ahead of the industry, we do actually have to think about all those creative direction to make the show more exciting for the audience. It's a challenge.

0: 아무래도 주변에 아기들이 좀 많아지기는 했어요. 제가 출산을 그렇게 빨리 한 편이 아닌데 출산을 여태까지 안 하고 있던 친구들도 출산을 하고, 그리고 이걸 가장 크게 느낄 수 있었던 게 조리원에 입소를 못해요. 조리원에 방이 없어요. 저는 한국 나이로 36살, 91년생이고 3개월 된 아기의 엄마입니다.
1: Yuna and her husband were married in 2025. She worked at the National Assembly before joining her startup as a founding member, where she ran the legal team.
0: 만나고 나서 한 1년 넘게 연애를 했고, 결혼을 할 때는 아이를 갖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황에서.
1: She found out she was pregnant 2 months into her marriage.
0: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제가 아이를 가졌을 때 초음파 사진들인데요. 그리고 이때는 처음 입체 초음파 찍었을 때인데 이게 아이 뒷모습이거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또래 집단에서 아기를 낳고 뭔가 유행같이 번지면 나만 거기서 벗어났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특정 나이대에 우수수 결혼을 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그런 영향들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출산도 생각해보면 제 친구들 중에서도 보통 전문직 부부들을 보면 양쪽이 다 전문직이거나 양쪽이 다 대기업을 다니다 보면 아이를 꼭 둘 이상 낳아요.
1: When Professor Go Woo Rim analyzed the numbers, a picture of South Korea's rising birth rate emerged.
2: 저희가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로도 이제 뜯어봐도 굉장히 상단에 있는 이제 집단에서 아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이 어디 살고 있냐까지 봤을 때 공간도 집중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간에서 아이가 나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한국은 그걸 저희가 출산의 아리스토크라시화라고 하거든요.
1: In other words, signs of the baby rebound has been stronger among higher income South Koreans. A South Korean study found that lower income women under 35 were about 45% less likely to have a child than higher income women. And there are examples of this in the real world. Hwaseong Special City hit a total fertility rate of 1, compared to the national average of 0.8. The average pay per worker here, where a major Samsung Electronics campus is located, is more than 53 million won, or almost $40,000. This average pay is more than in 15 of Seoul's 25 districts. This pattern also holds for the affluent Seoul district of Gangnam, where average household income is approximately 60% higher than the citywide average.
2: 근데 강남구는 반면에 2023년부터 사실 코로나 여파가 있었다라고 봐도 되는, 그리고 한국에서는 0.7이 정도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던 때에도 출생아 수가 늘었거든요.
1: Yet South Korea's economy is sputtering. GDP growth dropped to just 1% in 2025, down from 2% in 2024. Meanwhile, real wages, which are adjusted for inflation, fell 2.1% year-on-year for Q2 of 2026. Household debt remains among the highest in the world. A study found that 6 in 10 graduates from 2007 to 2010 still had not found what they considered a good job 10 years after graduating. Among those who did, it took an average of 4.5 years to find one. Taken as a whole, the lackluster economy may continue to exert downward pressure on birth rates.
2: 지금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서는 거의 아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게, 그러니까 조금 나오는 것도 거의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생존의 문턱에 선, 근데 저는 그 생존의 문턱에 설 수밖에 없던 게 수도권으로 인구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특정한 곳으로 직장이 또 몰리는 현상들이 결국에는 공간에 또 어떤 접근성이 좋은데 당연히 비싸겠고.
3: I think there is also a 경제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근데 그거보다 더 훨씬 큰 거는 책임감이랑 애를 낳았을 때 포기해야 되는 삶들? 그런 것들도 있고 복합적으로 여러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Park Hae-jin and Yi Yu-rae met 4 years ago on Tinder. They were looking for a partner to build a life with. Children, however, were never part of the plan. Despite the fact that the couple can afford to have one.
3: 물론 애가 주는 그 기쁨도 있지만 그 형이랑 형수님 보면 이제 둘이 같이 뭐 영화 보러 간 지도 몇 년 됐고 막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지금 재밌게 누릴 수 있는 게 많은데 이런 거 포기해야 되나?
1: The couple eventually tied the knot in late 2025.
2: 그리고 저희 결혼에 그 타이틀이 있었는데 본디드 아일랜드라고 해서 되게 연결된 아일랜드 두 개의 섬이거든요.
3: 섬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는 게 결혼인 것 같다. 제 첫 환화예요. 저 디지털 작업을 오래 하다가요. AI가 요즘 너무 잘해서 아 이거 그림 쪽도 디지털 아트도 힘들어질 수 있겠다.
1: A 2025 government survey asked young South Koreans about their life priorities. Work was the most important, followed by leisure and self-fulfillment, then romance, then children at number 4.
3: 네, 제일 최근 작업이고요. 한번 크게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했던 작업이고 자기 에너지로 스스로 가는 조종석에 앉아있는 여자입니다.
1: South Korea's incentives are planned around making having children more affordable. But for Hae-jin and Yu-rae, that was never the issue. They do not feel South Korea is a good place to raise a child.
2: 그냥 출산율을 잠깐 좀 끌어올리고 싶어서 하는 그냥 잠깐의 그런 정책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내 아이가 짊어지게 될 부담?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이 있을까? 뭐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South Korea continues to have one of the world's most demanding education systems where private tutoring is widespread. The high costs and stress of education may put some couples off having children. Economists estimate that without the intense rates for private tutoring, South Korea's birth rate could be about 28% higher.
2: 그리고 우리 때만 해도 그냥 막 동네에서 롤러브레이드 타면서 친구들이랑 막 놀고 그랬는데 요즘은 친구 사귀려면 학원 가야 된대요.
3: 학교 앞에 뭐 초등학교 딱 끝나면 앞에 학원차들 이렇게 쫙 서 있던데요. 요즘은
2: 그러니까?
3: 그런 것도 안타깝고
2: 이게 맞는 양육 방식인가? 근데 이걸 거슬러서 또 키울 자신이 있는가? 뭐 그런 생각도 자연스럽게 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여도 아, 우리 애만 이걸 안 해주면 막 마치 내가 부모로서 도리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4: 출산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개인의 네, 결정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어떤 거시적인 요인들이라든지 환경적인 요인, 뭐 구조적인 요인들이 있지만 또 개인의 어떤 선호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어떤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또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정책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이 도입이 됐을 때 그것의 영향을 이제 받아서 그 전에 조건에서는 이제 출산을 이행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1: Many of the reasons young South Koreans are reluctant to have children remain. So what would turn the current rebound in birth rates into a lasting change?
5: First thing I would like them to know is that I'm not just a person in a wheelchair. I'm more than just someone who is disabled.
6: Muscular Dystrophy Association Singapore empowers people with muscular dystrophy and their families to live fuller, independent lives.
5: MDS was a place where I could find a community that really understands who I am. Ever since joining these activities, I feel like my life is more meaningful now.
7: Daniel is like growing up and expressing himself. I'm very proud that he's able to interact with others. He's able to be independent and decide things for himself.
5: I think the me of the past would be surprised I'm now able to share my experiences with others. It helps me feel like I'm my own person. That to me is quite important.
6: Your support helps organizations like MDAS empower people with disabilities. Uplift lives and inspire hope. Donate now to the President's Challenge Donation Drive 2026.
8: Singapore, you've heard of it.
9: But do you know it? Explore our neighborhoods.
8: So I welcome you to Little India. See, I'm giving such a traditional vibe now.
10: Seletar's wetland is like a hidden gem, eh? This place is rich with wildlife.
6: It's tropical, it's vertical, it's wired.
11: If we cannot bring people out to experience it, can we perhaps bring the experience in?
9: Here, food isn't just eaten. It's chased, debated, and perfected.
12: This is what a perfect breakfast looks like in Singapore.
6: Get exclusive access to see how things work.
13: The super trees are fairly basic, but right on top is where the secret lies.
9: This is where artists, chefs, entrepreneurs, tastemakers call home.
14: This is for exciting times to come. Salud, amigo.
9: Discover the ins and outs.
8: And everything in between on Singapore Hour.
6: Starts Friday on CNA.
15: AI is changing the rules of business. The question is, who is keeping up? And what does it take to make it work? Shaping Tomorrow, an AI story.
16: CNA wins at the Cannes Corporate Media and TV Awards 2026 with 2 gold, 2 silver and the prestigious Blue Dolphin TV Network of the Year Award. Recognized on the global stage for trusted news, excellence in journalism and compelling documentaries. CNA. Understand Asia.
17: 영업본부 업무에 있어서 컴플라이언스 관련해서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검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내년도 매출 목표나 아니면 올해 예산이 제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신 확인을 처음 그 병원에서 네, 임신 확인서를 발급받은 날이었고요. 그러고 바로 8월 3일부터 단축 근무를 시작을 했고 이 단축 근무는 9월 11일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1: Because Hyun Kyung is in her first trimester, she gets to leave work at 3:30 each day under her company's reduced hours program. This allows her to save her annual leave when she's going for checkups.
17: 저는 27년 3월 28일이 예정이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 2월 말까지는 계속 근무를 하고 3월 초부터 휴가를 들어가서 아마 그 후년도 3월까지는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1: Like all Korean employees, Yu Pharma staff entitled to a year of leave.

0: Shopping in JB? Weekend getaway in KL? Wherever you go in Malaysia, get more value with Maybank. Enjoy one of the best Sing dollar to ringgit exchange rates, plus zero fees for cash withdrawal across Malaysia. Paying with your Maybank card? Unlock over 1,000 exclusive deals on dining, staycations, attractions and shopping with up to 60% off. For all your cross-border needs, Maybank's got you covered. Two nations, one Maybank. Visit maybank.sg/crossborder to claim your deals.
1: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 In 2024, South Korea declared its low birth rate a national emergency. Tackling it has become a whole of society effort. Beyond government policies, businesses are increasingly stepping up. Like You Pharma, more companies are offering bigger childbirth bonuses, parental support and other benefits to make it easier for employees to start families.
1: 그래서 저희만의 특별한 제도라기보다는 사회 뭐 기업 전반적인 분위기가 또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도 저희도 그 분위기를 따라서 저희가 뭐 선도한다기보다는 저희도 잘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3: 특히나 요즘은 대기업 많이들 그런 부분들이 향상되고 있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중소기업 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들어갔을 때 이 사업주 분들에게 지원을 통해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2: 유추's company has expanded paternity leave, and he's taking advantage of it today.
4: 우재 오늘 엄마랑 아빠랑 같이 왔어. 엄마 아빠 회사 안 갔어.
2: When Yu-chul and his wife Seong-yun first got married, they weren't sure about having kids at all. Now they're expecting a second child next year.
5: 이제 사과 줄까? 사과 잘라 줄까? 사실 첫째 때 아기가 너무 귀여웠는데 좀 키우기 바빴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 아기 때 모습이 다시 한번 그리워서 또 둘째도 키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또 엄청 컸습니다. 아직 지금 국가적인 지원이 어린이집까지는 좀 풍족해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은 크게 없어서 아직까지는 그런 교육비로 부담이 있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나중에 생각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 좋은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해보자 이렇게 해서 둘째도 기획하게 됐습니다.
6: 이거 들고 저희 올라가서 보자.
2: Still, even for them, the issues we discussed earlier, financials and competition, weigh on their minds.
4: 가족이 많은 것도 계속 꿈꿔왔었고 사실 여건이 되면 저는 뭐 셋도 넷도 너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금전적인 부분도 있고 일단은 우재에게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5: 한참 그 출산율이 떨어지고 인구 감소가 좀 된다 했을 때 혹시나 제가 살았던 이런 환경보다 더 치열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한 적은 있긴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제가 너무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저희 우재나 둘째는 그런 경쟁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좀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 After 8 straight quarters of rising births, there are reasons for cautious optimism. But it's still too early to know whether this is a temporary uptick or whether South Korea has truly turned a corner. For Choi Hyun-jung at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e focus now is on keeping that momentum going.
3: 저희가 이제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고 전문가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반등의 기세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려면 이제 임신 출산하는 그 시기에만의 지원뿐만 아니라 아이를 돌보고 키우고 그리고 이 전반적인 사회 문화 전체가 일생활 균형 문화라든지 아니면 이 아이나 가족 친화적인 문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제언들을 많이 해주셔서요.
2: However, there's one more point to consider. Even with the recent modest gains,